0: 나가는 곳이 좋은데 빌어주는 것이 비주얼 가스타니 비추는 바르고 바주는 그 빵주의 아프리카니 브랜드 미루나 리시아 영화에 보다 봐요
1: 내 딸아 말고 아리 동기 형제라 수업했구나 이 아리 동기 딸아 말고 아리 내가 피한테 이 밤에 수업하는 것이 기회구나 이 말이 갑자기 빨리만 움직이는 거야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0: 다음 법에 남아 이 공에도 이때 친다 보니 공부가 아니야 중에 뭐라고 빌려서 우리 아버지가 커플이 높았었어. 우리 아버지 바로 죽다 와서 뭘 붙여가라 이는 거니? 여기서 커플이 붙게 하더니
1: 어머니 뭔 말씀이니? 서프부터 가입하도 높았다. 뒷발에 다리만은 공부를 나오니 수도 어디 오지 않다고 병원에 두 나라를 만나 수대만이 보상을 벗어서 보내라 이시에 오는 마세요.
0: 아니 서프부터 가입하도 높았다. 어머니 그리 삼바라니 아스파라로 그다음에 지금은 나라 서프 돈이 벗어난 이시에 벗어 봐야
1: 오늘 봐야니 이시에서 가보니 빨리 부도로 분명히 땅바다 이간 놓지 않으면 이시에서 서프 없는 서프에 봐야 되니 너 다리 돈이 벗어 봐야 돼요.
0: 사람들이
1: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기하라 바라보 지시가 오펄풀 아이러니스 카나 니비트로 가이 정품권거리 소수비트로 카나로지 소수기소이죠 소수타버리시니까 라고 그리고 물바바의 평범 사업가리고 소수지간이니 멀티나시 전의 포장이 있어 내리스

0: 이제 약간 이러는 분들 걱정도 됩니다. 지금 나타나고 부수사자 허수당 하자사자 순호스 미도리 얼굴 밀당을 알고 뿐기 동북구 살 이불가 안다나 본인 일부라 손가락을 부수지 말고 살 MPG 3사사타 사무의 가끔어따리 단디에 라다니 북아부마 손가락을 비히드 바다 아이가산 Pada jangka mati dalam negeri ini, sangkarit rakyat swasta kredit itu mereka baik kecil. Untuk sebelah, apa paling saya takkan lagi sana, asurat itu ni, rasa rasa terlebih dari semua apa ini, sangka menin permainan masa kait cinta, mereka baik kesan. Adik ini juga nusa, hal sama ikhwe unsur tujuan apa tak diri kumpul mereka sama ini, sangka itu ni aku sangka, cawa saya ni agak kusar, dari kami baca, BBC sama data, Richard Tagu unsur.
1: Come from cases raising fears that you
0: have. I have some trouble with the device that you have not compared to. I have been talking to you, Prantavanda, and I have been fighting the hyper, Sintapa, and I have been fighting the hyper. I have been trying to tell you, I have been trying to tell you.